0: Yes. Yes.
1: 자, 너의 인생을 내가 봐주겠어.
2: 털어도 할 줄.
1: 빡 세잖아 근데. 과거, 현재.
3: 이거 요거다.
0: 아 이거.
1: 자,
0: 아 이건데.
1: 준비됐지? 준비됐지?
3: 내 인생이
1: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.
4: 빠밤.
2: 뭐야?
0: 근데.
2: 어 이거 타임캡슐? 설마?
4: 맞아.
1: 진짜?
4: 나중에 여러분 아주 재밌을 것 같지 않아?
5: 타임머신?
3: 뭐 20년 뒤?
0: 에이 야 근데 솔직히 미래도 좋은데.
6: 맞아.
0: 지금 당장 뭐 할지를 정하자.
6: 맞아. 아, 일단 그러네. 지금을 생각하자.
1: 이거야.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수영이나 할까?
0: 아, 아 no. 아,
6: 난 괜찮아. 난 좋은데?
0: 야, 난
1: I love swimming.
3: 너무 더워.
6: 물에 젖는 게 싫어.
1: 그럼 뭐?
4: 거면 산책.
1: 나 뺏.
2: 난 좋아.
0: 아, 난
7: 지성아. 둘 다 좋으면 어떡해.
2: 가족을 어떡해.

0: 오케이 다 넣은 거지?
1: 오케이
2: 좋아요
1: 오케이 오케이
3: 와 근데 3번 지났는데 진짜 벌써 궁금해
1: 아니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까먹고 있어야 시간이 더 잘 가
4: 아 맞아 맞아
5: 맞아 그렇긴 해
6: 그래 밥이나 먹으러 가자
1: 아 오케이
7: 배고파 배고파
0: 좋아요
1: 가자
0: 맞아. 뭐 먹어?
8: 아 배고파
3: 고기 고기
0: 꼭
3: 나는 오늘 항정살
8: 냉면 먹자

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